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은 Both Sides Now, 헤일리 웨스턴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말은 어쩌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작은 안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전의 시선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데요. 상황은 그대로여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하루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겠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이 반전의 문법, 오늘 하루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떡볶이 하면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카티 프로 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가운데 테마 그곳에 가면 널 만날 수 있을까 이 곡을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5628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늘 방송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도 얻고 아침에도 또 새벽에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침 방송과 새벽 재방송까지 다 듣는다는 분들은 좀 걱정돼요. 잠이 너무 모자라실 것 같아서. 잘 컨트롤하시면서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김지은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맨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듣겠습니다. 축혼 행진곡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예전에는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함께 탁 팔짱 끼고 나갈 때 막 이게 폭죽 터트리면서 나왔던 그런 음악인데 요즘은 또 이 곡 많이 안 쓰죠.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축혼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김지은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름방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는 방학이라는 이름. 특히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학기가 끝나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1년의 한가운데를 싹둑 잘라 한 템포 쉬어가는 여름방학은 유독 달콤하고 여운이 길다. 90분짜리 축구경기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주어지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나 방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축구의 하프타임도 학교의 방학도 전체의 6분의 1 정도이니 인생의 방학도 같은 비율로 계산해봤다.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대략 13년, 90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년이 우리 인생의 여름방학인 셈이다. 많이 양보해서 10년만 주어져도 좋겠다. 35세 이런 생각을 처음 했다.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10년쯤 여름방학을 보낸 다음 다시 35년을 살면 좋겠다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으면서도 마냥 쉬거나 늘어져 있진 못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까지 자유로울 순 없었기 때문이다.

바쁘게 지냈다. 대학 시절을 돌아보아도 여름방학을 여유롭고 느긋하게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각종 대내외 활동과 기업 인턴십, 영어 공부에 아르바이트까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그렇다고 후회만 남은 건 아니다. 그래도 가장 선명하고 그리운 건 훌쩍 여행을 떠났던 두 번의 방학이다. 전액 장학금이 보장된 장학재단 활동에 매진한 방학보다, 이름 있는 기업의 인턴십에 합격했던 방학보다, 내 마음대로 여행을 계획하고 즐겼던 그 시간들이 유독 잊히지 않는다. 오직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 썼던 시간이었으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이번 여름방학은 학교에서 주어진 것도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인 만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보내고 싶다. 누구보다 빨리 좋아하는 걸 찾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박수치고 끝날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즐거운 고민을 하고 마음 가는 일을 시도하고 헷갈릴 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의 연속.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조급해지지 않도록, 지난날의 어떤 방학과 비슷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남들과의 비교 우위를 재다가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의식하고 바랄 뿐이다.

오리노코 플로우, 애니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키키와 프랭키 부부의 책 재즈 마인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축구에도 하프타임이 있고 또 콘서트에도 인터미션이 있죠. 인생에도 방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데, 이 저자분처럼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10년, 15년 정도가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렇게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은 참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은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꼭 길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만의 방학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쉬느냐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쫓기듯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쉼을 위한 시간. 뭐 인생의 하프타임 몇 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요. 하루하루도 잠깐 잠깐 짧게 그런 여유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3067번님, 택배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했던 청취자입니다. 택배를 9년 가까이 했더니 얼마 전 손목이랑 손가락에 건초염이 심하게 와서 일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택배도 9년 가까이 하시니까 손목과 손가락에 건초염이 오셨죠? 저도 사실 손가락과 손목에 건초염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비슷해요. 손으로 하는 일들 다 쉬어야 한다는데 저는 쉴 수가 없으니 어떡하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요한 파헬벨의 카논 디장조 보내드립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한 파헬벨의 카논 디장초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저의 앨범이죠. Remember Vienna 소품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트랙은요.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입니다. 총 6곡으로 아주 짧은 6곡으로 이루어진 소품집인데요. 이 짧은 길이 안에 슈베르트 특유의 서정이 응축되어 있죠. 가볍게 흐르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스며 있습니다. 이 3번은 그 중에 약간 리드믹한 곡인데요. 멜로디는 단순하고 소박한데 리듬이 아주 통통 살아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중독되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같지만 이상하게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정원의 소품집 Remember Vienna 앨범 전곡 듣기. 오늘은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 F단조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894번님 사연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정비공장입니다. 13명이 작업하며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광주 정비공장. 경기도 광주. 아유, 13분이 함께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노동요로 클래식 음악 괜찮죠? 힘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곡 들으면 더 신나게 그래도 힘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니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손주바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됐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전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의 연주였고요. 손주바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 1부 끝곡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립니다.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주연은 웰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0: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펠로 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펠로 셀러스.
2: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5: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6: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명희 씨 이한삼국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신동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6: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법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운데 러브 아이디어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7351번님이요. 출근 준비하면서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운전하면서도 듣는데 항상 응원합니다. 김정원 씨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출근하시면서도 이렇게 틈새 문자 보내주신 이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7351번님도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 세실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키스 더 레인 보내드릴게요.

이루마의 음악이었습니다. 키스타 레인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세실리의 신청곡이었습니다. 899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운동 나왔어요. 조팝꽃나무 아래 수줍게 핀 제비꽃. 어릴 때도 꽃을 좋아했는데 이젠 진짜 아줌마가 돼서인지 민들레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나이 들수록 꽃을 좋아하게 되는 건요. 아마도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신비로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쁘기도 예쁘지만요. 이 맘때쯤이 조팝꽃나무 정말 예쁘죠. 자, 이어진 곡은 구스타 폴스트의 행성 가운데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318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세이지 오자와 가지위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가운데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031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9509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저 좋은 일 했답니다. 약 1시간 동네를 돌며 맨홀 뚜껑 열고 청소했습니다. 장마 대비도 하는 거죠.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너무 흐뭇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야, 어우, 너무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상 드리고 싶네요. 짝짝짝짝 박수 쳐드릴게요. 1818번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는 엄마와 그 영향인지 바이올린에 빠진 둘째 아들이 매일 악기와 씨름하며 지낸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음악이 위로가 되고 듣고 즐길 때와는 다르게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이리도 고독하고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아들 이안에게 짜증만 내고 소리만 지른 엄마라서 많이 미안해요. 늘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과 노력에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전공을 하나 봐요. 아,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참 뭔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맞아요. 음악이 여러분들 듣고 위로받고 하시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정말 고독하게 한음한음 깎고 다듬거든요. 정말 고독하고 힘든 일 맞습니다. 네, 또 바이올린 이렇게 좋아서 하는 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왜 짜증내세요? 잘한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용기 주십시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모처럼 1악장 전곡을 보내드렸습니다. 길지만 지루한 줄 모르게 아름답고 멋진 곡이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0분이 넘게 걸렸지만 전곡 보내드렸습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와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 유통 골뱅이.
4: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7: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이승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바리톤 김동규의 노래로 알딜라 저 너머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띄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 최고의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번 주인공은 호랑이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본 많은 분들이 어색한 호랑이 CG를 OGT로 꼽았는데요. OTT로 소개하기 전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며 늠름한 호랑이로 거듭났다는 소문이에요. 털이 한올한올 살아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고요. 몸집에 비해 컸던 머리도 비율을 맞춰서 이젠 진짜 숲속의 제왕 같은 위엄이 느껴진다나요?

이 정도면 전신성형이다. 호랑아 애썼다. 영화 안에서 본 호랑이가 한정판이 되었다니 뭔가 아쉽네요. 팬들도 유쾌하게 화답하고 있는데요. 늦게라도 완성도를 더한 제작진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황금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우리도 다시 꼼꼼하게 촘촘하게 일상을 채워가 볼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최강의 영화음악 첫 곡은 왕가 사는 남자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나는 범이다. 사실 오늘 마을의 정성을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 정도면은 오프닝이 이 정도면 나는 범이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범이다 들으셨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개봉 당시 시간이 부족해서 호랑이 CG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하죠. 장준 감독님이 내내 아쉬우셨나 봐요. 호랑이를 바꾸겠다 약속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어설픈 호랑이 왜 이렇게 좋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너무 이런 에피소드 자체가 훈훈하고 귀엽네요. 정말 그 장항준 감독님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신과 함께 시리즈나 한산 용의 출연 같이 개봉 후 후속 보정을 한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전신성형 호랑이 같은 후보정은 처음이라고 하죠. 네. 여튼 어색한 호랑이도 제법 개성 있고 귀여웠는데 제작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게요. 여기 그 팬분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영화관에서 본 호랑이가 한정판이 되었다니 하니까 또 나름 그 리미티드 한정판 느낌이 또 좀 의미 있고 좋네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영화 퀴즈는 하루 쉬어가고요. 대신 여러분 신청곡을 많이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자주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참나무 장작화.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 영화음악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클라이브 그리핀과 셀린 디온의 When I Fall in Love,

님, 뉴욕에 놀러 가셨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보셨나 봐요. 근데 안개가 가득이어서 아쉬웠다고 하셨네요. 저는 그런대로 나름 너무 멋있었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튼 저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샘과 애니가 만나는 장면 떠올리시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앞서 들은 곡은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라붐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9949님, 강화도로 텃밭 가꾸러 갑니다. 오늘은 수박 몇개 심어 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우와, 그 수박 올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와, 1490님도 라붐 헤드셋 씌워주던 장면에 꽂혀서 영화를 10번도 더본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라붐 보면 꼭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첫사랑이 설렜을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옛날 생각 많이 나시나요? 네, 궁금하네요. 그런 첫사랑의 그런 풋풋한 느낌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지. 0372님은 23살인데 리얼리티 좋아한다고 청해주셨어요. 와, 정말. 정말 그 빈티지한 감성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지금 당장 좋아할 수 있겠네요. 23이면 사실 라붐 개봉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정말 좋은 곡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연휴 지낸 이야기 많이들 나눠주시는데 만나볼까요? 9199님, 딸이랑 인형 뽑기 했는데 1,000원으로 4개 뽑음요. 크크, 1타 4피. 이게 뭐라고 신나서 오늘까지 싱글벙글인 거 있죠? 하셨네요. 그한 번에 얼만가요? 1,000원인 거죠? 1,000원에 어떻게 4개를 뽑아요? 한 번에 4개 들어올리신 거예요? 올해 대운을 쓰신 거 아닌가요? 와, 한개 잡기도 힘든데 어떡해. 대박. 사진 좀 보내주세요. 7495님, 전 연휴 동안 아버님이 계시는 연홍도 섬에 왔어요. 체험이 울려 퍼지는 마당 한쪽에서 햇살 받으며 아버님이 텃밭에서 뜯어오신 달래를 다듬는데 멀리 파도 소리도 들리고 진짜 그림처럼 예쁜 휴일이었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그림처럼 예쁜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들 사연 보면, 사연 보는 그 순간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네. 그리고 다 모두의 삶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9140님, 장태산 휴양림에서 차박했어요. 좋은 기운 담아왔으니 또 힘내서 일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아자아자. 아, 정말 차박의 계절이네요. 차박 한번 가야 되나? 네.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민들레님. 연휴 동안 봄바다 보러 갔는데 반짝이는 코발트빛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탁 트인 전경에 스트레스가 한 방에 사라지는 기분. 맘마미아에서 소피가 친구들과 부르던 곡 허니허니 청해봅니다. 하셨고요. 이어서 2437님 그리스에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썸머 나이트 청합니다. 청바지 광고로 알게 돼서 좋아하게 된 곡이에요 하셨는데요. 둘다다 반짝이는 코발트빛 바다가 햇살 비치는 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곡들이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여름 느낌 물씬 나는 두 곡에 이어서 세비지 가든의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 이어 들려 들었습니다. 영화 놈이 우리 안에 있다에서 들었어요. 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 시사회 초대합니다. 영화는 뒤바뀐 사직서와 편지로 인해 여행 같은 출장을 하게 된 쇼타 씨와 출장 같은 여행을 하게 된 대성의 인생 버디무비입니다. 이렇게 소개만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시사회 초대예요. 날짜는 12일 화요일 저녁 CGV 용산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명곡을 담은 영화 마이클 예매권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영화 정하셔서 말머리 출장 혹은 마이클 이렇게 달아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나무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보고 오셨군요. 저도 딸이랑 보고 왔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1편 나왔을 때는 애들이 어려서 감히 보러 갈 엄두도 못 냈는데 20년이 지나 그때 그 아기가 자라 함께 보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하셨네요. 와, 정말 기분이 어떨까? 와, 이런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0231님, 강디가 보내준 강철언님 책 잘 받았어요. 아, 받으셨구나! 책 뒷장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라는 문구 보며 더 감동받았어요. 잘 읽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많이 추천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힐링 되실 거예요. 거기 막 보니까 그 되게 쉬운 텃밭 레시피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요리부터 좀 생소한 요리까지도 나와 있던데 저는 그렇게 음악도 그렇고 이 스토리 듣고서 뭔가를 접하는 게 되게 의미가 남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이사오님, 다들 놀러가기 좋은 5월이라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농촌은 농번기라 이때가 제일 바쁘네요. 아, 농사일하며 듣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올해도 풍년이시길요 하셨습니다. 주변에 뭐 귀농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농촌 가서 농할이라고 하나? 네, 방학 때 많이 가잖아요. 이런 거 도우러 가봐도 좋겠는데요. 네, 그쪽 지역 하면 당땡 이런 데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일손 쳤습니다 이러면서. 가고 싶다.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 들려드리려고요. 이어서 제목이 참 예쁘죠?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스티비 원더의 마이 쉐리 아머르. 그러고 보니 두 영화 모두 미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성장하는 이야기네요. 물론 영화에서는 많이 엇나가긴 했지만 또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브래들리 쿠퍼랑 제니퍼 로렌스 연기도 참 대단했고 제니퍼 로렌스는 티파니 역으로 22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자, 두 곡 이어갈게요. 함께 듣죠.

스티비 원더의 마이 쉐리 아모르에 이어서 킨의 에버바디 스체인징, 영화 귀없는 토끼에서 들으셨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유치원 아이들과 귀 없는 토끼 인형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스럽다는 영화 주제와도 잘 어울렸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8: 1인 사장님이라면
19: 얼마?
18: 경리 회계는
19: 얼마? 경리
1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9: 얼마예요?
1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9: HR365.
2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9: 얼마나 좋은데요?
2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2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9: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3: 최강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저스트 프렌드 중에서 올 포 원 아이스웨어 준비했거든요. 이거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 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

0: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2: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3: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저기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후다닥 정신 차려보니 출근 지하철 속이었어요? 아직 뭐 캠핑장이나 놀이공원에 있는 것 같은데 몸만 익숙하게 일하는 중이신가요? 저기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 쉰 거 맞지? 어제까지 야근한 거 아니지? 잠깐만 보자 보자. 다음 연휴 언제야? 달력, 야 여보세요? 지갑은 가벼워지고 몸은 천근 만근.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근무 중. 이런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쫌피온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어깨에 붙은 연휴의 미련은 탈탈 털어내야죠. 놀든 일하든 언제나 천근만근인 수요일의 중력을 가볍게 이겨내봅시다. 많고 많은 맛집 중에 나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에너지 맛집!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입장!

0: 싸이 챔피언으로 12시에 만납시다. 월요일인 줄 알았지만 수요일이지. 얼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뭐 월 1일부터 아니면 뭐 그 전부터 쉬신 분들도 꽤 계시고 심지어 이번 주 내내 쉬시는 분들도 뭐 계신다 하고 하는데 1차적으로 오늘은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오늘 나왔어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드디어 길고 긴 연휴가 끝났어요. 살 것 같아요 장혜리님. 이게 또 아기들 키우는 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또 이럴 때 쉬기도 하고 이러면은 엄마는 그냥 너무 힘들죠. 나 쉰 거 맞지? 이럼 꽃송이님 1000%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하죠. 계속 쉬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나의 돌아갈 곳이 없이 쉬라 그러면 이제 미쳐. 근데 돌아갈 곳이 있는 상태로 쉬라 그러면 영원히 또 쉬고 싶고. 휴일 특근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반짝이는 날씨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휴일 즐기는 사람들이 샘나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6361님.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 밤 김치
8: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0: 메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8: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7: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8: 고형량이 뭔데?
7: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8: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9: 골뱅이.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무진 청춘 만화 067 하나님이 신청하셨고 10cm 그라데이션 들으셨어요. 정신 놓고 쉬다 보니 살도 정신없이 쪄버렸네요. 딸 부자님. 쉬는 건 정신 놓고 쉬셔도 되는데 이렇게 잡수실 때 뇌를 오문한대요. 그래서 등산 왔는데 진짜 진심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정신 놓고 먹었냐. 후회가 됩니다. 그 연휴 기간 동안 운동

0: 뭐 하시던 분들도 뭐 센터를 안 가던가 자체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운동을 딱 할 때 내가 이 힘든 걸 해야 하는데 그때 먹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막 이해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안 하는 분보다는 그 후회를 하면서 운동은 하는 게 낫다. 튼튼한 근육질로 성장하는 게 나아요. 근육 그거는 진짜 잘 안 돌아올 것도 없어. 원래 없었으니까. 3138님. 연휴 너무 길었어요. 방학도 아니고 5일 내내 삼시세끼 힘들다 힘들어. 오늘 아이 학교 가자마자 남편이랑 통화했는데 왜 웃고 있냐네요? 아, 내가 웃는 게 보였나? 아, 날씨도 좋고 신난다. 신나긴 내일 모레 또 의부의날이에요. 응? 뭐라 그랬지? 경제 파탄의 달이라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맹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경제 파탄을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5월이 참 축복이고 원래 저기 메이 퀸도 뽑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5월은 장미도 있고 아 가정경제 파탄의 달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또 기억을 정확히 했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서로 주고받고 아니면 그냥 안 주고받고 해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죠? 아우 좋은 달인데 너무 좋은 달인데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7614님이 신청하신 채연 둘이서 백지영 태견 내 귀의 캔디
1: Funky Mix Start Sequence

우즈, 드라우닝, 혁오, 윙, 윙 들으셨어요. 1916님이 선곡 맛집. 오늘 또 특별히 선곡이 좋죠? 다른 날과 달리. 아, 이렇게 굉장히 오늘 느낌이 굉장히 다른 날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궁금하죠? 쉬다가 일하려니까 또 힘들어요. 노래 듣고 힘내서 근무 잘할게요. 규환님. 아, 진짜 선곡 좋다고 쓰려고 이런 거 진짜 로그인 처음에 커피 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선곡이 다른 날과 다르냐, 왜 이렇게 좋으냐, 왜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냐. 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군대 있을 때 선임이 누나를 좋아해서 옆에서 노래를 넌 싫어했니? 넌 어떻게 된 거니? 응? 누나 반갑습니다. 아, 90년대. 나 99년도 데뷔라고! 나 99년도 데뷔인데 왜 자꾸 90년대 얘기를. 나 정말 이래서 저기 뭐야 우리 뭐라 그랬지? 밀레니엄 가수. 나 99년 10월에 데뷔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진짜 코 두 달 사이에 나는 진짜 태어난 것도 7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80이라고 속이고 데뷔를 했다니까요. 응? 정말 이 구자에 이렇게 해갖고 너무나 억울하게 한 살을 먹고 들어가는 정말 이 억울한 마음을 담아 윤종신 2층집 소녀 입동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노래가 너무 좋죠.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다비치 타임캡슐 586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0: 깊숙이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마다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1916님의 신청곡 소녀시대 힘내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이즈 러브 11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정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지친.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민석, 취중고백, 허각, 존박, 행복한 날을 561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빅마마의 거부. 8126님, 점심 식사 우면산 서울 둘레길 걸으면서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선곡도 좋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야.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저도 간만에 동네에 동산이죠. 동산. 산까지는 아니고 동산을 올랐는데 확실히 산이 참 그 여러 근육을 쓰면서 올라가서 너무 좋은데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발목 조심하셔야 돼요. 하산 때 이게 모든 내가 잘 이렇게 뭐

깨끗하게 깎여 있지도 않거니와 또 산이니까 아무리 동네 동산이라도 조성을 해놔도 뭐 이렇게 뭐 돌도 밟고 또 뭐 이렇게 뭐 나뭇가지도 막 이렇게 막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번을 제가 삐끗했지만은 정말 그 코어를 꽉 잡아가지고 발목을 끌어 당겨가지고 탁 고정을 하면서 아, 안 된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올라갈 땐 괜찮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몸소 느끼고 하산하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산신령님이. 하산하면 안 돼. 하산하다 죽을 수가 있어. 왜 산신령 거기서 계속 해먹는 줄 알아요? 하산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산 조심해야 돼요. 하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1030님 경력 단절 20년 만에 오늘 출근한... 큰아이 대학 보내고 좀 여유가 생기니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원 쪽 알아보다가 드디어 경력 단절이 됐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 실력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상담도 하고 아이들 출결 관리도 합니다. 첫 출근인데 축하해 주세요. 커피 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리고 뭔가 좀 다르죠. 이 일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내 일이 다시 생긴 그 기분은 너무너무 다르죠. 소중하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월급이가 딱 들어오면은 아, 또 그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 받는 날도 또 자랑 좀 해주세요. 8126님은 이런 거 제보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제보한 거예요. 어제 SNS에서 플로피 디스크 사진을 봤는데 플로피 디스크 모델이 어디서 많이 본 자세히 보니 발라드의 여왕 수영 씨가 플로피 디스크 모델이셨던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쓰인 사진이 모델용 사진이 아니라 제 음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만의 시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지 못하는 데에 제 얼굴과 제 목소리가 막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저기 녹음실에 넣어놓고 야 이거 녹음해라 저거 녹음해라 뭐 목소리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그때 그래도 저는 아이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를 뽑거나 머리를 뽑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H.O.T나 뭐 이런 그룹들은 피도 뽑고 머리카락도 뽑아다가 다 팔아 넘겼다지요. 근데 저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뽑지 않았는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사실 저는. 내가 이런 걸 모델을 했었대요 글쎄. 이건 또 누가 이렇게 올렸나. 이게 스테이셔너리야? 아우 안 보이네 글자가 너무 작네. 트와이스 낙낙 뉴진스 ETA

아, 오늘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안 듣고 있어서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요. 이런 이 문자들을 꼭 들어야 하는데, 아, 오늘 음악 다 상큼하고 신나고 에너지 뿜뿜 꽃송이님. 오늘 정말 특별히 그렇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꼭 들어야 되는 그한 사람이 지금 못 듣고 있어요. 9882님. 033번 말버스 탄데 수영님 목소리 나오네요. 아유, 이명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해서 멍하니 집에 있다가 금촌 장날이라 시내로 봄나물 사러. 자, 봄나물을 이렇게까지 사야 하나요? 응? 이명, 물론 잡기가 쉽지 않죠, 이명이. 근데 잠도 못 잤고 그런데, 봄나물 그렇게까지 사러 가야 되는지, 나좀 쉬시면 안 되는지. 어차피, 나 집에 있어도 못 쉬니까 나 봄나물 사러 나가는 거다 하신 거라면 뭐, 그 말이 맞는데요. 좀, 이렇게 좀, 저도 워낙에 불면증 오래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방법을 써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그렇다면 좀 낮에 조금, 잠올땐좀 잠도 주무시고,

해서 좀 체력이 있어야 또 불면증도 조금 해소가 되고 하는데, 봄나물이 중요하니까 9882님 커피를 잡숫고 그러면 오늘 밤에는 제발 꿀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지구별 여행자님, 입합이 잔뜩 예쁜 오늘입니다. 그거죠, 뭐. 입합나무인가, 조팝나무도 있고, 뭐. 암튼, 팝 들어가는 그 나무가 비스꾸무하게 약간 팝콘 비슷하게 생긴 건가. 맞죠, 맞죠? 오전에 요가 수련하고 나서 수련으로 한껏 친절해진 몸과 마음으로 도서관 달려갑니다. 82이신 엄마가 요즘 큰 글자책을 얼마나 열독하시는지 저는 대출 반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참 감사한 날들입니다. 와우, 멋있네요. 안신해. 왜 그래? 데이브레이크. 넌 언제나.

아니, 그래갖고 이제는 운전을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자외선이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그뭐차 앞에 99.9% 자외선 차단 못 믿거든요. 기미가 막 올라오르니까 얼굴 그렇게 가려준 거를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눈 밑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또 이마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까지 가리는 거를 찾았는데 그게 마치 봤더니 검은색을 이렇게 해보려고 원래 그 양산도 그렇고 검은색이 차단과 열도 그렇고 가장 잘해준다 그래서 검은색을 했는데 이마까지 가렸더니 그치 히잡 같아 보이는 선생님이 빠르네 맞아 히잡 같아가지고 아, 오해를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오해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다고 뭐 핑크는 뭐 난가 싶으면 좀 무서운 거는 다 매한가지긴 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차라리 날 수도 있어. 누군가 운전하다가 또 여성 운전자들은 또 이렇게 운전 좀 못하고 이러면 이렇게 많이 적인데 그런 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나도 무섭다. 쓰고 있는 나도. 아 이거 어떡하지. 이마까지 가려주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마엔 또 이마 가리개를 따로 사기도 그러고 했는데 아우 정말 지니님 선곡들이 하얀 백사장에서 맨발에 이어폰 끼고 파란 바닷가에서 혼자 들으며 걷는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 거기서 김이 너무 올라올 것 같아. 반사광이 더 올라오잖아요. 그럼 난 이제 그런 거 쓰고서 백사장을 그런 거 쓰고서 돌아다니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놀러 가면은 그쪽 지역에 계신 그 여성분들은 수영복도 말이죠. 이렇게 다 가리는 수영복이 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이렇게 눈만 나오는 수영복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아, 저 수영복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까? 근데 못 물어보잖아요. 말이 통해야 말이지. 다 가려지고 완전히 차단되겠다. 근데 그들은 싫겠죠 또 그걸 꼭 입고 싶어 있겠습니까만은 또 김이 올라오는 거 싫고 몸 까매지는 거 싫은 저로서는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네요 동글동글님 아침엔 좀 춥더니 낮에는 또 이렇게 덥네요 날씨가 너를 띄어요 그래 지금 딱 그럴 때예요 오늘은 햄버거로 점심 먹고 아 마시면서 사무실에서 수영씨 음악 들어요 아 수영씨네도 가까우면 사다 드리고 이런 말만 하지 마시라니까. 왜 그래요? 막 뭐 맛있게 했어. 아이고 이거 진짜 나 이거 할 때마다 수영씨 생각나. 생각이 나면은 전 항시 여기 있으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

0: 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제약
6: 세금

0: 로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오늘 끝곡 8512님의 신청곡 럼블피쉬 으라차차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1: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2: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원이나 상가 같은 건물에 붙어있는 경고문 맨 마지막엔 주인 백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죠. 여기서 백은 말하다, 알리다 라는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주인 백은 주인이 말하다, 주인이 알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주인이 100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수하고 무지했던 저 한동준은 오늘도 갈매기 때 여러분께 FM팝스를 들어달라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The Sign,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인 100. 주인이 100명인가? 네, 그런 생각 했었죠. 9786번으로 저는 주인이 100씨인 줄 알았어요. 오늘 좋은 선곡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이러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도레미님도 하나같이 100씨들이구나. 은하철도님 주인 100, 주인이 100명? 아, 재밌네요. 승민님은 아, 난 주인이 100씨인 줄 알고 제 종친이 주인들이 많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100씨거든요. 그러셨어요. 아, 닉네임이 승민이신데 그럼 100씨면은 백승민씨예요? 아, 그렇구나. 연탄님은 지금 오늘 닭 안 튀겨요. 2년 만에 하루 쉬고 장모님 보러 왔어요. 시화 정왕동 갈비집에서 동준님 목소리가 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와. 아니 뭐

0: 상호는 안 적어주셨는데 정왕 시화 정왕동의 갈비집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사장님이 트시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이병희 씨도 주인이 백 씨인 줄 알았다는데.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이 소승근 작가 덕분에 아주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제임스님도 아 주인 백이라는 말을 주인의 성이 백 씨라고 우겼던 친구도 있었죠. 그러셨습니다. 많이 걸림 중랑갈매기 출석합니다. 그러셨어요. 1777번으로 며칠 쉬고 출근했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지루함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좀 쉬다가 며칠 쉬고 출근하면요 더 힘들어요. 원래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덜 힘듭니다. 아니 뭐 제 생각이에요.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까 필리핀에서 한번 오셨는데 못 찾겠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필리핀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송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관절

에디 그랜트의 Electric Avenue에서 릭 제임스의 Super Freak,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가 함께 부른 Easy Lover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추담님이 호주 멜번에서 두 달째 미술 관련 작업하고 있으면서 일과 시간 동안 전체 스피커를 통해 CBS 레인보우, 특히 한동준의 FM팝스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지금 듣고 있을 안산에 있는 저의 아내와 화실 회원분들께 안부 전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곡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 노래는 좀 며칠 전에 방송이 돼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를라 님이 종아리 근육 파열 4주차. 이젠 목발 짚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죠. 아파봐야 소중하다고 깨닫는 건강. 우리가 모두 지킬 수 있을 때 지킵시다 하셨어요. 갱년기 7년차 가지가지 골골대는 5학년 6반 아줌마가 전달사항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전달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는 정도 됐으니까 이제 금방 회복이 되겠죠. 뭐 아유, 종아리 근육이 어쩌다가 또 파열이 돼가지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쉐오와 앤디 가르시아가 함께 부르는 페르난도. 앤디 가르시아 목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니키 블론스키의 Good Morning Baltimore까지 두 곡입니다.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송.

얼마 전에 옷을 사러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 갔습니다. 비싸지도 않으면서 가볍게 입기 좋은 반소매 셔츠를 몇 벌 산 다음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 시간과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렇게 붐비는 지하철은 정말 오랜만에 타본 것 같아요. 그 밀리는 지하철 안에서 제 옆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계속하던 그 여성은 왼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혹시 휴지가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더니 고개를 꾸벅하고는 받기가 무섭게 코를 풀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화끈하게 코를 풀던지 지하철 안은 그 여성이 시원하게 코 푸는 소리가 크게 메아리쳤죠. 휴지 한 장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가방을 뒤져서 휴지를 더 줬더니 이번에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휴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한테 휴지를 더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저 지하철은 계속 달리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많은 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환승역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더니 어느 정도 편하게 서 있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도 진정이 좀 됐는지 코 푸는 횟수와 기침이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까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 휴지를 달라고 했을까? 내가 휴지를 갖고 다닐 사람으로 보였나? 아까 정말 고마웠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하면 덜 서운했을 텐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작은 소리로 기침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을 더 가서 그녀가 내릴 때 저한테 고개를

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아까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냥 아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내리고 나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걸 하고요. 무심결에 그냥 네 라고만 대답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찌됐든 휴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그녀를 도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한테 휴지가 없었으면 그녀는 더욱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제 마음 한켠이 참으로 뿌듯했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에서 장현실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성함만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냥 저 아주 중성적인 목소리로 했습니다. 0340번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잘해도 더 좋은 사회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분처럼 성격이 좀 아마 그 코 푸셨던 그 여자분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살갑게 막 어우 감사해요 뭐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작은 목소리로 용기 내서 아까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저 장현실씨는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절기에 아 재채기 콧물 질질 흐르고 막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냥 휴지를 갖고 다닙니다. 휴지를 상당히 많은 양의 휴지를 갖고 다녀요. 휴지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나무그늘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요. 지나간 일 저도 곱씹어 볼 때가 많은데 사연자님 덕분에 나 혼자만 그러는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일 하신 겁니다. 그러셨어요. 이글스님이 지하철에서 코 푼다는 건 용기가 대단해. 예? 코 풀면 안 돼요? 저 많이 푸는데. 코파롬 곰돌이님이 예전 지하철이면 휴지 대신 신문으로 해결했을지도. 아, 그 딱딱해 거끌거끌해가지고 힘든데. 장현실 측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도 듣고 사연도 듣고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Ingrid, you promised me. Jesse Matador의 Bomba.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0: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2: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2: 한동준의 FM 팝사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슬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마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1부 끝고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의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산타나의 노래 스무스였습니다. 스무스. 랍 토마스, 매치박스 20의 보컬이죠. 랍 토마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타나의 연주에. 김영표 님이 산타나의 기타 연주는 톡톡 튀는 느낌으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네요. 우장산 쉐르파 님도 아 산타나 아재도 아직까지 필드 일선에서 멋지게 활동하는 게 정말 멋지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산타나 카를로스 산타나잖아요. 리더죠. 이제 산타 그룹 산타나의 리더 카를로스 산타나. 역시 수진님도 일렉 기타 소리 너무 좋다 그러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이렇게 굉장히 뭐 A급 기타는 아닙니다. 사실 그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타를 그 잘 치는 사람 중에 익스트림의 누노 베텐코르트 혹은 저 뭐 여러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 이런 이름이 생각했네. 아 에드워드 반 헬른, 반 헬른의 에드워드 반 헬른 그리고 에릭 존슨 뭐 이런 분들은 이 기타 리프도 리프지만 이 솔로 같은 것도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솔로를 합니다. 근데 산타나는 그렇게 막 창의적인 건 아닌데 이게 전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노래도 말이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전달력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보고 막 와, 나 너무 좋다 뭐 막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 전달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 팝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를 잘 못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 전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나머지 시간도 한번 즐겨보죠.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

4월의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향 국제꽃 박람회 고향.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미래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Amor, Barry Manilow의 Copacabana, 그리고 카오마의 람바다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286번으로 중앙공원 햇살 아래서 여동생이 사온 빵과 떡, 주스로 늦은 점심 먹고 있어요. 커피까지 곁들이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신나는 선곡 덕분에 식사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CBS 최고, 동준님 최고.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FM 팝스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셔야 돼요.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미미 천사님이 멀리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서 동준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딸과 함께 40일째 유럽 8개국 여행 중입니다. 남은 13일간도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오르셨습니다. 와. 그 유럽이나 하여튼 외국에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대가 맞질 않아가지고 그 지금 뭐 거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레인보우 접속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9509번으로 오늘 시간이 허락하기에 불광천 걷기 나왔는데 바람도 쌩쌩 부는데 무지 덥네요. 땀이 흘러요. 어르신들께서 나무 그늘 밑으로 쭉 앉아 계시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초가집 처마 밑에 제비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라 혼자 지그시 웃어봅니다. 어르신들 표정 한 분 한 분 모두 한결같이 소녀 같은 표정. 네, 또 한 번 웃어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너 나이는 그냥 숫자죠. 얼마든지 소녀 같은 표정.

The Beatles의 Here Comes the Sun에 이어서 Dave Clark 5의 Because, Manfred Mann의 Duba Didi Didi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홍홍님이 아 이거 마지막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신화의 으쌰으쌰가 생각나네요 그러셨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님이 스필버그님이 걷기 운동하면서 음악 즐기는 최고의 프로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이 많이 걸으시더라고 걸으시면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욜로님이 파주로 이사 왔습니다. 정리 중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 피로가 풀리네요. 피로가 풀리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푸딩님이 아 좋은 음악 좋은 선곡 항상 감사하며 근무 중 몰래 몰래 듣고 있어요. 몰래 듣고 계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랜디 크로포드의 Almaz, 패티 오스틴의 Smoke and See in Your Eye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네요. 피버 브라이슨과 로버타 플렉이 부르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1: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2: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래 쉬고 나면 마음이 둘로 나뉘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하루만 더 쉬고 싶다. 오늘 오후가 딱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시간인데요. 그럴 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미 우리는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 그 감각과 리듬만 가볍게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맛있겠다. 자, 힘찬 리듬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김미리 씨, 저는 또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더 좋은 걸요. 힘들어도 이렇게 퇴근 시간이 기다려주고 무언가 행복한 일들이 기다려준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루 일을 우리가 힘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8006번, 이틀만 출근하면 또 휴일이라니 오늘도 신나게 일하며 듣습니다. 뭐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자, 우리 이틀만 더 힘내서 일하시고 꿀 같은 주말을 또

0: 맞이해 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대 385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중간에 나온 목소리 한효주 배우 한효주 씨였습니다. 유리상자가 부른 웃어요. 박은영 씨, 정혜신 씨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밭에 달맞이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5월이 되니까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1583번. 4월, 3월부터 시작된 이 꽃들의 향연, 5월. 크, 대표적인 장미부터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6981번, 남들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연휴에도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 덕분에 늦잠도 못 자고 세 끼에 간식까지 챙겨야 했거든요. 아, 오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그러네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편안함도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한석규, 이재훈 씨가 함께 불러요. 행복을 주는 사람, 하정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SG 워너비 그리고 옥주연이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페이지 1 이현숙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이죠. 박승호.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5032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여기는 의왕시 백운산 둘레길. 자전거 타면서 산책하고 있어요. 야, 백운산 둘레길. 자전거 살살 타면서 산책하는 이 기분. 아, 좀 땀도 많이 나겠는데요. 그래도 화창한 날씨가 아주 기분 좋게 해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제가 음악은 쫙 깔아드리죠. 이영덕 씨가 신청하신 노래거든요. 정유경 꿈.

다시 태어나도 김동규 에스더가 불렀던 노래죠. 1502 최경희 씨 잘 들으셨습니까? 0986번 고추, 오이, 토마토, 가지, 참외, 수박 등등 모종심으로 밭에 나갑니다. 가요 속으로는 저의 노동가랍니다. 틀어놓고 일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버리죠. 우리 0986님 일하시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라고 제가 음악 쭉 들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마치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윤원아씨, 월요일 같은 수요일 바깥 대청소를 하는데 송화 가루 때문에 소용이 없네요. 포기하고 음악이나 들으려고요. 송화 가루, 이 송화가 뿌리는 이 가루는 좀 성가시지만 승화가 들려드리는 음악들은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또 아재 개그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정도면

0: 괜찮지 않습니까?
1: 9378번. 어제 어린이날이라 아내와 드라이브 나갔다가요.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내와 드라이브 나갔다가 대판 싸우고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안 하던 짓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네요. 아, 예,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거 괜히 안 하던 짓 하면. 9378님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기운 내시고요.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빨리 화해하시고요.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김수희, 멍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환경.
2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송골매 아가에게 안순호 씨. 해오라기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두 곡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원에 나와보니까 하늘도 나무도 눈이 푸르네요.

아주 6849번. 그렇습니다. 이 5월의 풍경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여기 온통 나무나 들이 푸르고 파랗고 보기 좋습니다. 막 눈도 좋아질 것 같아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2호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정은희 씨가 정해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1: 판촉물
10: 고려기프트.
11: 답례품
10: 고려기프트.
11: 기념품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9: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이부첫곡 뚜라미의 그대와의 노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조정희 씨였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자, 이 영화 마이클 초대권이 가요 속으로 도착했습니다. 영화 마이클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 앞에 영화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 추첨해서 두 장 보내드릴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정현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경아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2년생 화곡여상을 졸업한 이경아입니다. 저와 이경아는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우연히 친해져서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중학교 친구들인 선희, 지영이, 문경이를 이경아에게도 소개시켜주면서 저희는 다섯 명이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죠. 당시 우리의 아지트는 저희 집이었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늘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가 나와서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경아가 히트를 칠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죠. 결혼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살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경아를 무척 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한국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경아를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트가 되었죠. 김종서 대답 없는 너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1972년생 화곡여상을 졸업한 이경아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최정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당시 함께 듣던 이런 노래들 가요 속으로 해서 오랜만에 듣게 되면 더더욱 생각이 나실 듯해요.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장현홍 씨, 식당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이럴 때 가요 속으로 아니면 계속 일만 했을 텐데 혼자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었네요. 장현웅 씨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기운내서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1583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 오후에 잘 어울리겠는데요. 이은미 녹턴.

전호용 씨가 신청하신 안상수 영원히 내게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번호 7171번 쓰시는데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인터넷 마켓 체험단에 신청을 하라는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포인트를 출금하라는 말에 정신 차리고 멈췄어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무료로 받으려다가 피싱 사기에 당할 뻔했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7171님의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겠죠.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 피싱 사기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그런 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7171님 다행입니다. 한혜경 씨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지금은 삿포로에 와서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어요. 꼭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이 좋아요. 한혜경 씨 멋진 여행하고 오세요. 삿포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한 거 그거 난 마시고 싶네. 자, 조영신 씨 지인의 과수원에 접과를 돕고 왔습니다. 조롱조롱 매달린 방울만한 사과 중 제일 튼튼한 하나만 남기고 모조리 잘라버리거든요. 목이 아팠지만 조금 도움을 드리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영신 씨의 이 수고가 그 가수원 지인의 과수원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리 씨, 강윤옥 씨, 2145, 이남열 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네요. 조영남 씨의 노래 모란동백이에요.

박정현 씨의 목소리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박명근 씨가요 오늘 생일이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보다 많이 형님이신데요. 박명근 형님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당신의 모든 것을 이 노래는 140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돼요. 하늘만 보면 왜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날까요? 이 노래가 문

문득 듣고 싶어집니다 하시면서 5621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 같은 하늘 아래. 그리운 사람들이 모두 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겠죠. 자,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윤현선 씨의 얼굴 7944번으로 정해주셨고요. 4월과 5월의 등불 71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신청곡에 4월과 5월 등불을 정해주신 712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마이클 티켓 당첨되신 분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꽃티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03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잭스 키스 커플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7: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8: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비필충천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초나라 장왕의 고사에서 나왔죠. 즉위하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를 새에 빗대어 묻는 신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는 한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솟구칠 것이고 한번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간신들을 몰아내고 정사에 매진해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노는 것으로 보인 3년이 그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내공의 시간이었던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나를 지켜내는 일. 그 무너지지 않음이 언젠가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해줄 겁니다.

0: Fifty Mansion Up Up and Away. 조나라 장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였던 3년 동안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고 내공을 쌓은 다음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며 춘추 5패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가 말한 비필충천은 평소에는 조용히 내공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난 기세로 큰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필충천의 핵심은 기회가 왔을 때 날개가 굳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가 없더라도 뭐든지 꾸준히 이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날이었다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강력한 내공이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공을 단단히 쌓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쑥실력자
3: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 감기인가? 쎄한데.
0: 초기 감기 쎄할 땐 세파렉신 연주액스 쭉 짜먹고 목에는 바로 몸에는 빠르게 짜먹는 한방 감기약 세파렉신 연주액스.
2: 오, 짜먹으니까 편.

닷새간의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쉬는 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 평범한 반복이 사실은 참 고마운 일이었음을 느낍니다. 다 쓰시셨어요? 1585님, Fan Falls 5의 Still Fighting It. 리언 라임스의 노래 Can't Fight the Moonlight은 1415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아주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의 웃음알력소 난센스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이 행복님 보내주셨네요. 오타와입니다. Hands up.

수요일에 웃음 완력소 난센스 퀴즈. 오늘은 아재 퀴즈. 축하를 해주는 바다는 오 치크해, 오 축하해. 세계에서 입시 경쟁이 가장 센 대학은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 기원전 사람들이 쓰던 화폐는 BC카드. 그렇다면 긴장을 풀 때 먹는 약은? 힌트, 테리우스. 반지 세레머니 하면은 떠오르는 전직 축구 선수.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1: Sarah Vaughan의 노래 Lover's Concerto는 튤립님 정하셨고요. 이어진 Frank Sinatra의 New York, New York 3857님 신청곡. 작년 7월에 직장을 얻고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김성재님. 네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이 곡은 강아지님도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난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축하를 해주는 바다는 오츠크해, 오 축하해. 세계에서 입시 경쟁이 가장 센 대학은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 기원전 사람들이 쓰던 화폐는 BC 카드. 그렇다면 긴장을 풀 때 먹는 약은? 힌트 드립니다. 테리우스, 반지 세레모니 하면 떠오르는 전직 축구 선수. 생각나셨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2: 네, 수요일인 오늘도 날씨 걱정 없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서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도를 훌쩍 넘어서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달리 전국의 하늘빛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일부 지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서부와 전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에서는 좀 더 위력적인 강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1도, 원주와 대전 10도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21도, 청주와 광주 24도, 대구 27도의 분포로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지만 그 밖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낮 동안에 살짝 덥게 느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갈수록 낮 기온도 점점 더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계속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나비 깁슨의 노래 Lost in Your Eyes는 이영인님 정하셨고요. 처음으로 신청곡을 보내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하동이 엄마께서 보내주신 곡은 리오나 루이스의 노래 Better in Time.

친구 민정이가 며칠 전에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말을 꺼냅니다. 89 된 혼자 계시는 친정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 지 조금 되어서 전에는 조리를 해서 드셨는데 이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시지만 저녁이 되면은 혼자가 되는 시간이 되고 어머니의 외로움은 수시로 전화를 거신답니다. 삼남매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드리는데 5월에는 민정이가 반찬을 맡은 달이라고 합니다. 종일 부엌에 서서 북엇국에

무거짓국에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 다듬고 데치고 연근에 장조림도 조리고 한 8시간을 서서 동동거렸더니 밤에는 서 있을 힘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동네에서 미용실 하셨거든. 그래서 나 피아노도 보내주시고 큰딸이라고 참 애지중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찬하는 거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래 내일 같이 가자. 내 차로 우리 엄마한테 소풍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자. 그랬더니 어 정말? 그럼 내가 도시락 쌀게. 다음날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양재 어머니 댁. 정성껏 만든 반찬과 과일을 꺼내 냉장고를 채워드리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녁을 짓고 있는데 톡이 울립니다. 민정이 어머님이 그러셨답니다. 딸이 최고네. 꼼꼼하게 포장도 잘하고 맛있게 잘 먹을게. 어머니는 딸이 해온 음식을 보고 무척 흡족하셨나 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삶의 길목에서 피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치매는 가족들의 관심입니다. 혼자 사시면 더 외로워져서 치매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주 얼굴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 듯해요. 정원님, 저도 시골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9167님,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요. 안 계시니까요. 더욱 그리워집니다. 죽전님. 그러니까 계실 때 정말 잘해야 돼, 그죠? 사연 주신 피누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였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6: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장촌여행.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1: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콜리오의 노래 갱스터스 패러다이스. 이 곡은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화 디어 헌터 가운데 카바티나 존 윌리엄스의 연주 그자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서 아들과 3년 만에 남편 산소에 다녀왔는데 입합나무가 어찌나 이쁜지, 애기 연두빛 나무들 색깔도 너무 곱고 바람도 시원해서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하셨어요. 컨디션 좋으셨어요. 다행입니다. 6887님의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런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였죠. 축하해주는 바다는 오우츠크에 오축하해. 세계에서 입시 경쟁에 가장 센 대학은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 기원전에 사람들이 쓰던 화폐는 BC카드. 그렇다면 긴장 풀 때 먹는 약은? 힌트 드렸죠. 테리우스. 반지 세레머니 하면 떠오르는 전직 축구선수 안정환. 안정 긴장 풀 때 먹는 약 안정환. 너무나도 웃기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7105님. 손님들과 차 마시며 방송 듣다가 빵 터졌습니다. 8027님. 안정환님 이름에 이렇게 깊은 뜻이. 8279님. 안정을 취할 때는 안정환이죠. 6479님. 그리고 양과 쌍둥이님 다섯 분입니다.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기를 뒤흔든 마이클 잭슨의 명곡과 또 퍼포먼스를 다시 볼 수 있는 영화 마이클 예매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제작진이 완성한 음악 영화로 개봉일은 5월 13일 가실 수 있는 날짜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9390으로 성함을 적어서 방송 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미옥이한테 이 노래를 보내고 싶습니다. 8088님, 캐리 앤 론의 I owe you. 앞에 들으신 조안나 왕의 노래 오브리는 2727님 정하신 곡입니다. 저는 탁송 기사입니다. 경북 영주로 탁송하러 동해역에서 기차 타고 사북역으로 이동 중에 듣고 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는데 이 시간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되네요. 8575님. 버스 타자마자 제가 듣고 있는 노래랑 겹쳐서 보니 고양시 025 마을버스 기사님이 저녁 스케치를 드러나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강군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라비앙 로즈를 마이클 무블의 노래로 정하셨네요. 9021.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이 나라는 1500년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성스러운 십자가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르투갈어인 타오르는 숯불로 속살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은 이 나무의 이름으로 불리죠. 당시 유럽에서는 붉은색 염료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추출되는 붉은 가루는 고급 옷감을 염색하는 데 쓰여 금보다도 더 큰 수익을 주기도 했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대거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이 땅을 이 나무가 나는 땅이라고 부르다가 정식 국명으로 굳어졌는데요. 호나우두와 네이마르 등을 배출한 삼바 축구의 나라 남아메리카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

퇴근한 남편이랑 오이 심으러 밭으로 이동하며 차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2434님 마마샘 파팔스의 노래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리고 웨메 노래 Careless Whisper는 고다르크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 퀴즈 타임. 이 나라는 1500년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처음 발견했던 그런 나라. 성스러운 십자가의 땅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지금은 이 나무가 나는 땅이라고 부르며 정식 국명이 됐죠. 당시 유럽에서는 붉은색 염료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추출되는 붉은 나무는 염색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금보담도 더 큰 수익을 주기도 했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대거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이 땅을 이 나무가 따는 나는 땅이라고 부르며 정식 국명이 됐다고 합니다. 호나우두와 네이마르 등을 배출한 삼바 축구의 나라 남아메리카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누군가 행동이 굼떠 보인다면 당신이 급하지 않은지 보세요. 누군가 자유분방해 보인다면 당신이 좀 권위적이지는 않은지. 누군가 우유부단해 보인다면 당신이 독선적이지 않은지 보세요. 누군가 구두쇠처럼 보이면 당신이 낭비가 심하지 않은지 보세요. 모자라니까 사람입니다. 넘치니까 사람입니다. 김기밤님의 이해법 글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선입견을 갖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셨어요. 임정수님, 샬 사즈나블 그리고 스팅이 함께 노래한 라무스 꼬먼주로 사랑은 매일 새롭네. 로라 피지의 노래 아브라사메는 에퍼그린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앤퀴즈타임 속살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은 이나무가 나는 땅이라고 부르다. 정식 국명이 된 이 나라. 호나우두, 네이마르 등을 배출한 축구의 나라.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브라질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을 어를 쓰는 브라질이죠. 9680님. 야간 근무하느라 피곤하긴 해도 좋은 음악으로 위로받습니다. 울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8389님, 4232님, 4102님, 바다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긴 다림에 찾아온 봄처럼 너를 보는 순간 이슬 맞췄고 두근두근 설렘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기억이 삭제돼 어둥지둥했었지. 머물던 시간은 야속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고 꽃바람 타고 떠나면 환승하는 계

계절 지나고 다시 연두빛 물결 일렁이는 봄에 잠자다 일어나 다소 오고 싶은 제비꽃처럼 활짝 웃으며 찾아오려무나. 화려하게 펼친 공작의 날개처럼 너의 삶도 반짝반짝 빛나는 날들이길 소망하며, 지구 반대편에서 너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렴.

서영 지인의 제비꽃.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도 스치듯 지나간 인연도 때가 돼 떠나는 것일 뿐이니 자꾸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해요. 봄이면은 어김없이 다시 피는 제비꽃처럼 밤이 지나면 다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지금이란 인생의 계절을 함께 보낼 인연도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줄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라임라이트였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올드팝은 뱀이야.

0: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엘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인시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형성님의 정하신 곡이네요. 비지스의 노래가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매사추세츠 정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0: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1: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도로 어디서나 보이는 안내문이 있죠. 눈, 비 오면 감속.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속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적당한 기온에 적절한 바람까지 이 발길이 멈췄든 눈길이 멈췄든 그 자리에 그럴듯한 배경음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으셨을 것 같은데 자, 좋은 계절이라 감속하고 싶은 저녁입니다. 멈추고 싶으면 아무 때나 멈추세요. 저는 10시까지 배경음악 준비할게요.

0: 눈길 멈춤, 발길 멈춤, 잠시 멈춤. 생활의 배경 음악과 함께합니다. 그레이스님 고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셨습니다. 진짜 스쿨존이라고 감속하고 뭐 또 사고 많은 지역이라서 속도 줄이고 거기에 날씨 좋고 바람 좋고 꽃향기까지 좋으니 너무 좋아서 차를 세우거나 발걸음을 멈추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날 혹시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자랑할 거 없으세요? 자랑도 좋고 나를 멈추게 하는 기분 좋은 일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서로 얘기 나눠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90으로 주시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기분 좋아지는 일 있으면 더 좋아지시라고 저는 화장품 세트 선물로 준비할게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종찬 산다는 것은 또 정수라 어느 날 문득 4371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9229 휴대전화로 20년째 갖고 있는 거시기 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내일은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와, 정말 기분 좋겠다. 또 7159번으로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이 지갑 속에 있는 수영장 카드를 보고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카드들이 있어서 정말 아찔했거든요. 너무 기분 좋고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야, 진짜 그야말로 온탕 냉탕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분이었겠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찾아서. 그렇죠? 또 쭈니파파님은 친구들은 뭐 주식으로 몇백을 벌었네 몇천을 벌었네 하는데 전 어제 복권을 긁었더니 1,000원짜리가 당첨된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럼요. 아니 1,000원은 뭐 그냥 어디서 떨어지나요? 그럼요. 좋은 일이죠. 또 우리 불비님은 24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제가요 2002년 월드컵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4주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분께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7749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선희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크로시아님 청해 주신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또 반장으로 승진한 지 해수로 3년 차입니다. 출근 날 전날은 몸도 머리도 기진맥진하죠. 이제 퇴근해요. 그래도요, 쉬운넷에 일을 해내는 데 자신이 참 대견스러워요. 소연아, 너 잘하고 있어. 이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하고 마야 위풍당당 정해주셨는데, 소연님 정말 당당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소연님께 잘하고 계시니까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주시고요. 또 8980번으로 김필

김창완이 피처링한 청춘, 이선희 추억의 직장을 남기면 내 곡의 음악 함께했고 7745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닉네임이 7745세요. 윤한기, 별이 빛나는 밤에.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포작두님 드디어 신청곡이 나왔어요. 오늘 퇴근하니까 아내가 매콤 코다리찜을 준비해놨더라고요. 와이프도 일하는데 오늘 일찍 퇴근해서 힘들게 했나 봐요. 아, 내가 좋아하는 코다리찜을 이렇게 해놨을 줄이야. 히히. 저녁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최고입니다. 좋아요 하셨는데. 그래요. 참 먹는 거에 그렇게 기분이 좌지우지 되죠. 그렇죠? 양파 애송이의 사랑 청해 주셨고요. 씩씩하게 신청합니다. 또 착한 여우님 왁스 화장을 고치고 청해 주셨고 또 고소리님이 여진 꿈을 꾼 후에 가게에 들리시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장작치킨을 하는 분이세요. 장작치킨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정을 주고받고 멋지네요. 또 여진 꿈을 꾼 후에 유난기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셨습니다. 김광석 일어나 1부 끝곡으로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야 하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을 보내기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쉬어가는 저녁,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0: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들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날에 다시 만나서 사랑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쵸? 박정은 뭐 하는 날에 우리 다람쥐님이 청해 주셨는데 다람쥐님 오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쵸? 새로 가게 될 직장에서 이제 연락 와갖고 인수인계 받으라고 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전화가 왔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조금 더 있겠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셨다고요. 뭐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언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울적해요 하셨는데 그래요. 매일매일 모두가 다 기분 좋은 날이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다람쥐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좋을까 고민하다가 청해 주신 곡 들려드렸고 그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세요. 그리고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잠시 그렇게 쉬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 좋은 날들 되시라고 가정의 달 5월이 가기 전에 공연 나들이들도 한번 가셔야죠. 어제 그제 계속 여러분께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렸는데 나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저 꼭 가야 돼요 하는 분. 네, 이상벽 씨 진행으로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씨가 한 무대에 오르는 아디오 세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죠. 5월 24일 낮 2시 공연 딱 한 번이에요. 5월 24일 낮 2시. 장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인데 자, 원하시면 세시봉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본인 이름과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 두 장씩 드리도록 할게요. 샵 9390 문자 참여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세시봉 하고 본인의 이름 꼭 적어서 지금 신청하십시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브.

0: 리프 보더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셨네요. 20일 동안이나. 작성했던 장기 조직 기증 희망 등록증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증이 도착을 했어요. 좋은 일 했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하고 글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좋은 일 하신 건데요. 아,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자랑스러운 일 하신 건데요. 뭐. 윤현선 얼굴 청해 주셨고 또 동호님이 저희 회사 운전직은요. 시내 5초 구간에서 여러 조건으로 실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름 아니라 내 앞에서 실험차를 운행하는 동료. 그 동료의 우회전 시 무조건 정차하는 안전운전의 정석. 교과서와 같은 운전 습관에 진심인 동료 윤은영님을 칭찬하고 싶어서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치원 아가들의 순수함을 닮은 운전 습관의 소유자 윤은영님 칭찬합니다 하셨는데 윤은영님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신다면 참 좋겠네요. 예. 김세화 눈물로 쓴 편지 함께 듣자 하셨고요. 또 임병수 약속 세 곡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우리 찡찡맘님 서울 지역 설정을 해서 울산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요즘 우울증이 오셨나 봐요. 아이고 번아웃에 너무 힘든데 선생님께서 좀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요. 선생님 말씀 들으셔야죠. 그냥 다 내려놓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잘 될 거라 우리 믿어보기로 해요. 찡찡맘님 제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주세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다 지나가요. 이승철 아마추어 전해드릴게요.

황신영 만세님이 박화엽이 그런 일은 청해 주셨고요. 또 잘 먹어봅시다 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세요. 성시경 희재. 또 항상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근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하고 한동주님의 노래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원래 그 노래 잘하는데 갑자기 왜 엉켰죠? 한동준 사랑의 마음 가득히였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아마추어 우리 찡찡이 맘님을 위해서 정민님이 그런 글을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백수생활 1년 넘게 했었는데요.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번아웃도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견뎌야 됩니다.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걸 느꼈어요. 꿋꿋하게 도전하시고 견디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맞습니다. 좋은 일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종소리님 청해 주신 곡 들을까요? 유익종입니다. 이연.

엄마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미영님. 그런가 하면 우리 순이님. 무정 브루스야, 엄마야 하셨는데. 예,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참 행복하죠. 강승모 무정 브루스. 우리 문숙 작가님도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네요. 입속으로. 또 종소리님,

0: 유익종 이연 청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곡이 나온다고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들을 막 보내세요. 행복한 동행 게시판, 레인보우 게시판에 와보면은 정말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오늘 끝곡은 혜수님 청해 주신 곡 이미배 당신은 안개였나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2: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3: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악보에는 음표만큼이나 쉼표가 많습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그 짧은 순간들이 사실은 악보 위에 정확히 적혀 있는 거죠. 즉흥적인 쉼이 아니라 이 역시 계획된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쉼표가 없는 음악은 아마도 듣기가 꽤 힘들 겁니다. 숨쉴 틈이 없으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우리가 음악에서 위안을 받는 건 아름다운 선율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 잘 놓인 침묵의 덕도 있음을, 연휴를 지나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문득 느낀 하루였어요. 계획된 침묵, 휴식을 잘 보내고 오늘 괜찮은 연주 하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무진의 쉼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5월이 되자마자 계획된 침묵 또 쉼표의 시간이 참 많았어요. 노동절과 주말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그 쉼표들이 있었기에 다시 이어지는 오늘의 일상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쉼의 여파가 피곤함으로 다가온 측면도 있긴 했지만 우리 꿈은 가족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멋있게 연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3: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현성의 Heaven, JP Hope님이 정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드린 곡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쉼표가 딱 필요한 시간, 꿈음으로 호흡해요. 폴라리스님, 어서오세요. 젊었을 땐 마침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쉼표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쉼표 찍기 좋은 꿈음 오늘도 무사히 안착해봅니다. 5151님. 마침표와 쉼표 비슷한 듯 하면서도 꽤 다른 느낌이죠. 뭔가 마침표가 딱 떨어지는 삭막한 느낌이 있다면 쉼표는 잠시 쉬어가고 결국은 이어진다. 그런 유연한 느낌을 주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생도 음악도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지치게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오래 쉬어도 고장나 버리는 느낌입니다. 제게는 연애가 그래요. 사랑을 주고픈 마음

마음은 충만한데 줄 대상이 없어 쓸쓸할 때면 어김없이 꿈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 외롭다. 특히 5월은 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네, 사연도 주셨고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줄 이렇게 대상이 딱히 없다 느껴진다면 그걸 나에게 줄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고 나를 아껴주고 보듬고 하다 보면 또 그걸 나눠줄 같이 나눌 만한 누군가도 곧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이 노래는 별빛같은님이 청해 주셨어요. 오늘 저를 위해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가곡과 피아노 독주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망설이다 갔는데 힐링되고 좋았어요. 여러 곡 청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 노래는 5329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김범수의 음성으로.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점을 찍듯 등을 높이며 다가오는 파도. 그러다 어느 순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듯 몸을 기울여 거대한 입을 벌리고 쏴 꼭대기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파도가 무너지고 포말이 흩어진다 해서 바다가 곧장 잠잠해지는 건 아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마다 물결은 한참 더 출렁이고 멀리까지 번져나가다가 천천히 잔잔해지기 마련이다. 파도는 사라졌어도 그 움직임은 한동안 바다 위에 남아있는 것. 물리학에선 이것을 파동이라고 부른다. 오늘 하루가 꼭 그랬다. 휴일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지만 그 여운이 아직 남았던 시간. 늘 하던 일을 하다가도 괜히 창밖을 잠시 바라보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옅게 남아있었다. 그건 단순히 휴일 끝에 피로라기보다는 휴식이 남기고 간 기분 좋은 잔물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 밤의 끝자락에서 파도는 한 번 치고 끝나지 않는다. 한참을 더 출렁이며 그렇게 바다로 퍼져간다. 아직 남아있는 이 쉼의 여운도 우리 몸 어딘가를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내일쯤이면 잔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밤 남은 이 감성을 조금 더 곁에 두고 싶어진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장범준이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네요.

카세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던 음악들. 오잉님, 아, 나오셨나요? 컬컬컬님. 옛 추억이 물씬 나는 음악들 잘 듣습니다. 밀가루 인형님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이 노래는 4785번으로 정해주셨고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REF의 이별 공식까지 네, 세곡 들으셨습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서울사이

0: 달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택시에서 우연히 들은 목소리로 어느 라디오인지 한참을 찾다가 겨우 찾아서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10시가 기다려지는 요즘 밤입니다. 후아님. 아, 기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하진 않으셨나 봐요. 내리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나셨던 걸까요? 어쨌든 찾으셨고 이렇게 일주일 넘게 함께하고 계시다니 저도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또 오래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238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정엽, You are my lady.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0: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베이시스 내가 날 버린 이유, 임창정의 날 닮은 너,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0047번으로 청해 주신 진주의 가지 말라고 였습니다. 퇴근 후 마트 주차장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로님, 지금쯤은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끝나고 장까지 봐서 들어가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애쓰셨어요. 1534번으로는 그냥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은데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일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훌쩍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지금 이 시간은 그저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시간이고 싶습니다. 그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주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만을 위한 꽉 찬 밀도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고 계시길, 네, 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큰아이가 자기 방으로 독립을 해서 이제 편히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민준, 민석맘님. 큰아이는 민준인가요? 민석, 민준이겠죠? 네, 앞에 쓰신 겁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독립할 때까지, 잠자리 독립할 때까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잠이 들었을까요, 지금쯤은? 쇼핑 앱 켜서 리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예쁘다, 좋다는 글 보면 사고 싶고, 별로라고 하면 안 사고 싶고, 결국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9469님. 한번 휴대폰 화면을 딱 꺼보세요. 뒤집어 놔보세요. 덮어보세요. 계속 생각이 나면 조금 더 보시고, 뭐 딴 거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네, 뭐 내가 그걸 아까 그렇게 봤었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약간 순간의 충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미래의 노래요, 너를 사랑해.

뉴진스의 디토, 방탄소년단 봄날, 그리고 에즈원의 12화까지 들으셨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도 괜히 피곤해서 저녁 먹고 이 시간까지 설거지를 미뤘어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설거지를 끝내려고 꾸몸과 함께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7058님. 그래도 라디오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좀 덜 지루하고 그렇다고 들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설거지 하시다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사연을 보내기도 하시고 네, 다 끝내셨나요? 애쓰셨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서울 결혼식 갔다가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집으로 올 땐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엄마가 계시니 반찬도 해주시고 빨래도 널어주시고 참 좋네요. 연세가 있어 하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해도 자꾸 움직여서 뭘 하시려고 해서요. 아무것도 말고 그냥 계시라는 것도 내가 나이 들어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셔서 속상해하실 것 같아 괜히 이것저것 해달라고 이야기하네요. 어제 꽃구경 갔다 왔는데 빨리 걷지 못하는 엄마를 보니 언제 이렇게 나이 드셨나 속상한 마음입니다. 홍세님, 이 순간을 잘 누리고 많이 데이트하시고 애정 표현하시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표님이랑 야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졸지 않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한지은 대표님 파이팅 하고 땡글빠님 보내셨어요. 대표님과 단둘이 야근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잘 마무리 짓고 지금쯤은 끝나고 정리하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낮에 책장 청소를 하셨다는 752님은 조금 버리라고 해도 나중에 다 볼 거라고 얘기하네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언제 하려는지. 근데 이상하게 버린다고 하면 볼 것 같지 않나요? 정리한다고 하면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 중에서 꽂아놓은 걸 이렇게 빼서 책상에 이렇게 딱 눕혀놓기만 해도 볼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책장에 이렇게 가지런히 빽빽하게 꽂혀있으면 잘 안 빼보게 되니까 그 중에 한두 권만 이렇게 좀 빼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5186번으로 정해주신 마크2 이라온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우신의 안방마님님. 마님. 매일 듣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네요. 신청곡은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비의 이럴 거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절당건강에
1: 뉴봄
0: 운동할때도
1: 뉴봄
0: 장건강에도
1: 뉴봄혈당도활력도장건강도종합건강기능식품브랜드뉴트리바이옴뉴바옴검색창에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오픈하셨어요그럼당연히
3: 구스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처음이라어렵다고요그럼당연히
3: 구스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당연히셀러스하세요주문수집송장전송출력까지단돈5000원이니까
3: 구스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연구의심기남입니다매년6월첫째주수요일은위건강의날입니다정확한위건강정보를확인하시고건강한삶을지켜가십시오여러분의위건강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연구회가함께하겠습니다
5: 1인가구도외롭지않은서울이궁금하다면이사연을한번들어보세요얼마전1인가구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요리프로그램에참여했는데요저와같은1인가구사람들과반찬도만들고또함께나눠먹으며끈끈한인연을이어갈수있어관계의소중함과일상의즐거움을느낄수있었답니다지금싱글벙글서울을검색해서1인가구지원센터의다양한프로그램을만나보세요이캠페인은외로움없는서울을만들어가는동행매력특별시서울시와함께합니다
6: 아파본사람은압니다아프지않은일상이얼마나소중한지를당신의건강이흔들릴때어떤순간에도당신을지킵니다
7: 줄기세포면역세포를위한 EHL 바이오만의솔루션은이미시작되었습니다당신을지킵니다
8: EHL 바이오
9: 당신을지키는 EHL 바이오가12시를알려드립니다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계절의 여왕다운 5월의 날씨였는데요. 다시 돌아온 일상, 또 지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루루스의 You'll Never Find Another Love Like Mine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2793번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력서 쓰기, 면접 준비, 아르바이트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이 언젠가는 꼭 오길 바라며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힘내서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할게요. 5201번님, 딸의 29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 서울 본사로 출장 겸 직원 단합대회를 간다고 해요. 생일밥은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후에 퇴사하고 20일에는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니. 올해는 딸이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딸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하면서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수정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하셨어요. 축하의 마음 담아서, 또 엄마의 마음 담아서 청하신 곡 전해드립니다. How Deep Is Your Love, 폴 트레이스의 노래로 듣고요. 제니스 이안의 At 17 이어서 듣죠.

눅눅한 사무실 귀퉁이, 비좁은 책상이 따분해, 멍하니 두 눈만 깜빡.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온종일 빈둥대고 싶어 모든 걸 내팽개치고 떠나고 싶다. 징징대는 전화기도 쌓여가는 이메일도 모두 잊고 야자수 밑 그늘 아래 누워서 살랑살랑 파도 소리 베개 삼아 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알람이 필요 없는 단꿈. 손발이 퉁퉁 부을 때까지 시원한 바닷물에 첨벙. 두둥실 파도에 실려 떠내려가면 인적 없는 해변가에 어디선가 보사노바. 그리고 또 이름 모를 난국의 여인들과 노래하고 춤을 추고 조곤조곤 속삭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달력만 바라보는 하루. 베란다 프로젝트입니다. 단꿈.

햇살 좋은 5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김동률, 이상순이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이죠.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꿈 같이 읽고 들어봤고요. 제주소년과 요조가 함께한 손잡고 허밍 전해드렸습니다. 6347번님, 라디오 키즈였던 제가 올해 벌써 23살이 됐습니다. 아침에 항상 졸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CBS 레인보우로 저를 깨워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는 저에게 추억의 미디어로 남아있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라디오만이 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서 어릴 때 생각나고 좋습니다. 요즘 가족에게 잘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고 5월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박기영의 시작 청하셨어요. 고향을 찾는 것처럼 어릴 때 라디오를 들었던 분들은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요. 시작하는 밤은 자정부터 2시까지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청하신 곡 박기영의 시작,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두 곡 듣죠.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였습니다. 여무님께서요. 야간 근무 때는 항상 시작하는 밤과 같이 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이 시간에 깨어서 한창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함께하는 음악이 좋은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She's Apart예요. Stranger by the Day.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터였습니다. 듣고 있으면 5월에 꽃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연주예요. 조지 벤슨의 브리징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마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전해드렸습니다. 0710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블랜튼의 첫 솔로 콘서트에 시작하는 밤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작곡가 홍난파의 곡들을 재해석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딸인 소프라노 알렉스 도연 브랜튼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오는 6월 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리는데요. 공연 말머리 달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 5분 선정해서 2분씩 보실 수 있게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을 꼭 같이 적어주셔야 저희가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제디 사우더의 You Are Only Lonely,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Life 함께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서 행복한 밤입니다. 1975번님, 이 밤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트의 Tomorrow Tonight, 코달라인의 High Hopes, Nothing But Thieves의 Lover, Please Stay 세 곡 듣죠.

오늘도 신청해 봅니다. 하신 걸 보니까 여러 번 신청하셨나 본데 제가 놓친 걸까요? 소울메이트님 청하신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같이 들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걷는 길 장필순의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밤 친구가 되어줄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0305번님, 저는 포천에서 강남역 가는 3600번 버스 이재원 기사입니다. 막차 승객들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Morning has broken 청하셨네요. 캣 스티븐스의 노래입니다.

이 시간에 레인보우 듣기 처음인데 새로운 느낌인데요. 5월에도 꽃향기 가득 꽃길만 걷기를요 하시면서 해바라기님 정하신 나나 무스크리의 Only Love 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Flying Picket의 Only You, Barbara Streisand의 Evergreen, Cat Stevens의 Morning Has Broken 이었죠. 오늘 마지막 곡 조지 윈스턴의 연주 캐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실패하니까 재밌다는 표현처럼 처음엔 고개가 갸웃해지지만 곱씹을수록 이상하게 힘이 나는 말이 있죠. 끝났다 싶었는데 시작이다. 길을 잃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았다. 부서졌지만 그래서 다시 만들 수 있다처럼요.

넘어졌지만 균형을 배웠다. 부족하기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전의 말들은 꼭 필요합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시선을 바꾸기 때문이죠. 시선이 바뀌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반전의 문법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근사한,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Both Sides Now, 헤일리 웨스턴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닥을 쳤다는 말은 어쩌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작은 안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전의 시선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데요. 상황은 그대로여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하루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겠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이 반전의 문법, 오늘 하루 한번 떠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가운데 테마 그곳에 가면 널 만날 수 있을까 이 곡을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5628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늘 방송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도 얻고 아침에도 또 새벽에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침 방송과 새벽 재방송까지 다 듣는다는 분들은 좀 걱정돼요. 잠이 너무 모자라실 것 같아서. 잘 컨트롤 하시면서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김지은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듣겠습니다. 축혼 행진곡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예전에는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함께 탁 팔짱 끼고 나갈 때막 이렇게 폭죽 터트리면서 나왔던 그런 음악인데 요즘은 또이곡 많이 안 쓰죠. 앙드레 프레비니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축혼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김지은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름방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는 방학이라는 이름. 특히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학기가 끝나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1년의 한가운데를 싹둑 잘라 한 템포 쉬어가는 여름방학은 유독 달콤하고 여운이 길다. 90분짜리 축구 경기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주어지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나 방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축구의 하프타임도 학교의 방학도 전체의 6분의 1 정도이니 인생의 방학도 같은 비율로 계산해봤다.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대략 13년, 90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년이 우리 인생의 여름방학인 셈이다. 많이 양보해서 10년만 주어져도 좋겠다. 35세 이런 생각을 처음 했다.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10년쯤 여름방학을 보낸 다음 다시 35년을 살면 좋겠다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으면서도 마냥 쉬거나 늘어져 있진 못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회사를 나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까지 자유로울 순 없었기 때문이다.

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2년 후 내가 뒤따라 퇴사한 후로는 우리의 취향으로 고른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편집숍을 오픈해 전에 하던 사업과 병행했다. 지금은 사업을 잠깐 쉬고 있지만 3-4년은 그렇게 바쁘게 지냈다. 대학 시절을 돌아보아도 여름방학을 여유롭고 느긋하게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각종 대내외 활동과 기업 인턴십, 영어 공부에 아르바이트까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그렇다고 후회만 남은 건 아니다. 그래도 가장 선명하고 그리운 건 훌쩍 여행을 떠났던 두 번의 방학이다. 전액 장학금이 보장된 장학재단 활동에 매진한 방학보다, 이름 있는 기업의 인턴십에 합격했던 방학보다, 내 마음대로 여행을 계획하고 즐겼던 그 시간들이 유독 잊히지 않는다. 오직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 썼던 시간이었으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이번 여름방학은 학교에서 주어진 것도,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인 만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보내고 싶다. 누구보다 빨리 좋아하는 걸 찾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박수치고 끝날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즐거운 고민을 하고 마음 가는 일을 시도하고 헷갈릴 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의 연속.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조급해지지 않도록, 지난날의 어떤 방학과 비슷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남들과의 비교 우위를 재다가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의식하고 바랄 뿐이다.

콘서트에도 인터미션이 있죠. 인생에도 방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데, 이 저자분처럼 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10년, 15년 정도가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렇게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은 참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시간은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꼭 길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만의 방학이 될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쉬느냐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쫓기듯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쉼을 위한 시간. 뭐 인생의 하프타임 몇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요. 하루하루도 잠깐 잠깐 짧게 그런 여유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3067번님, 택배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했던 청취자입니다. 택배를 9년 가까이 했더니 얼마 전 손목이랑 손가락에 건초염이 심하게 와서 일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택배도 9년 가까이 하시니까 손목과 손가락에 건초염이 오셨죠? 저도 사실 손가락과 손목에 건초염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비슷해요. 손으로 하는 일들 다 쉬어야 한다는데 저는 쉴 수가 없으니 어떡하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요한 파헬벨의 카논 디장조 보내드립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한 파헬벨의 카논 디장초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저의 앨범이죠. Remember Vienna 소품집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트랙은요.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입니다. 총 6곡으로 아주 짧은 6곡으로 이루어진 소품집인데요. 이 짧은 길이 안에 슈베르트 특유의 서정이 응축되어 있죠. 가볍게 흐르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스며 있습니다. 이 3번은 그 중에 약간 리드믹한 곡인데요. 멜로디는 단순하고 소박한데 리듬이 아주 통통 살아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중독되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같지만 이상하게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김정원의 소품집 Remember Vienna 앨범 전곡 듣기. 오늘은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 F단조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894번님 사연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정비공장입니다. 13명이 작업하며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광주 정비공장. 경기도 광주. 아유 13분이 함께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노동요로 클래식 음악 괜찮죠? 힘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곡 들으면 더 신나게 그래도 힘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니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손주바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됐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전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스의 연주였고요. 손주바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립니다.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주연한 웰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명희 씨 이한삼국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신동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황수미, 테너 박승주 등의 성악가들과 오르가니스트 양하영,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C단조 대미사 등을 들려주죠.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앙 페리슈옹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보헤미아를 부제로 드볼작의 교향곡 7번과 8번을 연주하죠.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1번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벨크,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이혁, 이효 형제는 2025년 쇼팽 콩쿠르 세미파이널에 나란히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은 연주자들이죠. 쇼팽의 환상곡과 스케르초 4번, 걸슈인, 벤자민,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5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박성호 지휘의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립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자체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죠.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가운데 Love Idea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7351번님이요. 출근 준비하면서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운전하면서도 듣는데 항상 응원합니다. 김정원 씨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출근하시면서도 이렇게 틈새 문자 보내주신 이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7351번님도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 세실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키스 더 레인 보내드릴게요.

이루마의 음악이었습니다. 키스타 레인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세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899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운동 나왔어요. 조팝꽃나무 아래 수줍게 핀 제비꽃. 어릴 때도 꽃을 좋아했는데 이젠 진짜 아줌마가 돼선지 민들레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 나이 들수록 꽃을 좋아하게 되는 건요. 아마도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신비로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예쁘기도 예쁘지만요. 이 맘때쯤이 조팝꽃나무 정말 예쁘죠. 자, 이어진 곡은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가운데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318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세이지 오자와가 주연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 가운데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세이지 오자와 가지 위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0318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9509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저 좋은 일 했답니다. 약 1시간 동네를 돌며 맨홀 뚜껑 열고 청소했습니다. 장마 대비도 하는 거죠.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너무 흐뭇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야, 어우, 너무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상 드리고 싶네요. 짝짝짝짝 박수 쳐드릴게요. 1818번 쓰시는 분이 사연 주셨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는 엄마와 그 영향인지 바이올린에 빠진 둘째 아들이 매일 악기와 씨름하며 지낸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음악이 위로가 되고 듣고 즐길 때와는 다르게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이리도 고독하고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아들 이안에게 짜증만 내고 소리만 지른 엄마라서 많이 미안해요. 늘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과 노력에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전공을 하나 봐요. 아,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참 뭔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맞아요. 음악이 여러분들 듣고 위로받고 하시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정말 고독하게 한음한음 깎고 다듬거든요. 정말 고독하고 힘든 일 맞습니다. 네, 또 바이올린 이렇게 좋아서 하는 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왜 짜증내세요? 잘한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용기 주십시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모처럼 1악장 전곡을 보내드렸습니다. 길지만 지루한 줄 모르게 아름답고 멋진 곡이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0분이 넘게 걸렸지만 전곡 보내드렸습니다.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와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바리톤 김동규의 노래로 알딜라 저 너머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띄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가신 주님. 주님의 발소리에는 치유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여 왔던 길을 애써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처럼 걷고 또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님 찾아오셨네 강무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애벌레가 나비로 깨어나듯 말씀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글로리아 합창단이고요. 예수 따라가며 예라 모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등산로의 이정표는 쉬어가라는 표시다. 입구의 이정표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고, 중턱의 그것은 여태까지 땀을 쏟고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왔으니 거기서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내 삶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이정표는 바쁘게 살던 우리가 미처 계획에 넣지 않았던 쉼표다.

임종수의 그래도 산행은 하고 싶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정표를 보며 짚어봅니다. 모퉁이 돌에서 작은 구루터기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크게 숨을 쉽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에덴의 찬양이었습니다. 폴라리스님, 어버이날 행사가 요양원에서 있어요. 98세이신 엄마 보러 가요. 치매이신 엄마가 정신이 맑아서 행사도 잘 치르고 언니들도 잘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어머님 손 꼭 잡아드리고 그리고 꼭 안아드리고 오십시오. 언제나 바라봐도 578장 찬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셔서 함께합니다.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종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황혜련의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0: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화원에 가면 모종이 가득합니다. 작은 플라스틱 안에 촘촘히 담겨있던 것들을 좀 더 넓은 자리로 옮겨 심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건데 막상 옮겨 심고 나면 한동안은 잎이 쭉 늘어져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전보다 더 크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건 식물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한동안 힘든 일인가 봐요.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인데도 초반에는 축 처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지금 난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지는 중이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충실 사이버대에서
1: 수실력자
0: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1: 수실력자
0: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1: 쏴 쏴 숨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7: 카티 프로 시작!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인천에서 서울 가는 1101번 광역버스를 탈 때마다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 시간에 틀어져 있다고 김재현 님이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청취자분도 그리고 항상 우리 프로그램 틀어놔 주시는 1101번 버스 기사님도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7일 목요일 아침 컴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들으신 곡은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사진 첨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 다운받아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에 탑재된 조이 포 유 채널까지 3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됩니다. 샌디 패티,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1007번 문자 뒷자리로 참여하신 분은 찬송가 집을 펼치고 가사에 밑줄을 그으면서 들으신대요. 아,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형광펜으로 밑줄금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으셨네요. 우리 찬송가 251페이지도 펴 있는데 방금 흐른 곡이죠.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마지막 후렴 부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부분에 형광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의 갈길 다가도록님 오늘은 연평도에서 함께합니다. 어제 부친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친의 고향인 해주시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 와서 부친개를 밟며 살았던 곳이라고 하네요. 망향의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남은 외로움에서 하루빨리 아버지께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이제 멀지만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린 우리 청취자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쓰고 계신 레인보우 닉네임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All the way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동민 님께서 많이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The Stranger of Galilee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며 신청하셨네요.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채워준다.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 지평선을 만든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라. 베트남의 시인 휴틴의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과 달리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을 향해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느냐? 억울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주장하며 당당했던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나 어디 가리이까. 이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겸손함과 화평함으로 무장해 발길 닿는 모든 곳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사람에게 묻는다.

오늘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26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방 근무라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곁에 있습니다. 30년 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 부부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품, 꿈, 삶, 런이란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찬송가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CCM은 약간 유행을 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 곡을 많이 부르고 신청곡으로도 뭐 거의 매일 이 노래가 들어오거든요.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찡찡이 맘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찡찡이 마음님께서도 이 곡 들으면서 마음에 힘 받으셨기 바랍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바쁜 어버이날 시즌 오늘은 새벽 1시에 출근해서 웨딩 업체 물건 포장하고 한 분, 두 분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반자 CBS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영애님. 그쵸. 얼마나 바쁘세요.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어휴, 이달 내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내일이 어버이날. 저는 이제 카네이션을 미리 드렸는데, 올해는 만들어진 걸 사지 않고 제가 직접 카네이션 상자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물론 전문 플로리스트가 만든 것에 솜씨는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꽃은 예쁘니까 어떻게 꽂아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드려놓고 참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화자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곡이네요. 이호선님 신청하신 패티 페이지 맘 앤 데츠 왈츠 남기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아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찰나의 순간은 사진학에서 배운 이론이나 카메라의 성능 혹은 작가의 동물적 감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 순간은 결코 담을 수 없다고 해요. 같은 자리에서 오래 기다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순간을 견디고 아주 짧은 변화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찰나를 담아내는 열정이죠. 그러니까 찰나는 우연이 아니라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필연의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 아름다운 순간을 향해 출발해 봅니다.

0: Whitney Houston, One Moment in Time.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짧은 순간을 잡아내는 것.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겠고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림 끝에 꼭 우리가 잡아내려고 했던 그 순간을 꼭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작!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작년에 발 부상으로 집에 있다가 다시 출근길에 즐겁게 전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봉씨님이세요. 탐존스의 Keep on Running 1585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었고요. 로드 스튜어트의 Baby Jane은 2328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눈 떴으니 출근해 볼까요? 휴대폰 만졌으니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달려갈까요? 회사로 고로아빠님 주셨는데 그럼요. 눈 뜬 김에 출근도 하고요. 휴대폰 만진 김에 그대와 여는 아침 레인보우로 들으시고 사연도 또 남기시고 잘하셨습니다. 7시 19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어서 저희 목요일은 선택하라 선택 목요일이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죠.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해서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겠고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은 20도, 대전과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반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영남 지역은 기온이 더 올라서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강원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점차 올라서 다음 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은 지금 13.1도고요. 광주가 12.3도, 대구가 12.8도, 부산이 16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와우, 계속 음악이 좋아요 라고 메르시님께서. 계속 좋은 음악은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이었고요. 앞서서 들은 노래는 롭 베이의 Like the Movies 라는 곡이었습니다. 2691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계속 좋은 노래 계속 나갈 거예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와 함께 걷기 1년 되는 날이에요. 저는 작년에 어린이날 레인보우와 함께 걷기 참여하려고 뒤늦은 회원 가입을 했어요. CBS는 오래 들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레인보우를 듣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듣기만 했었지 회원이 비회원으로 듣기만 하셨다가 회원 가입을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7,000보 걷기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사실 걷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1년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2026년 봄은 유난히 아름답고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걸은 덕분에 단짠단짠 알록달록한 봄맛을 잘 느낀 듯합니다. 1182님의 사연이거든요. 함께 걷기 다들 아시죠? 레인보우를 들으면서 걸으면 걸음수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만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됐다. 내 걸음수를 보게 됐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걷다 보면은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쵸? 거기에 뭐 이렇게 열심히 걸은 거 하루하루 체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모르시는 분은 어서 오세요. 저희가 레인보우 들으면서 함께 걷는 요 그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때는 많이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가제부의 I Like Chopin 0270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things that I've got.
1: 벤슨 분, Beautiful Things. 580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그레이킴 밴드의 제퍼디 033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40대 후반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이 낯설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요즘 행복해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알토 리코더를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다. 이 나이 먹도록 악보 읽는 법을 잘 몰라서 더듬거린다. 선생님에게 내 수준을 솔직하게 표현한 후 배우고 있다. 낮은 소리 낼 때 부드럽지 못하고 고음은 막지 않아 거칠고 반음은 운지법이 헷갈리고 박자는 제멋대로지만 매일 연습하며 좋아지고 있다. 알토 리코더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가 좋고 연주하고 있으면 편안하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니 기분 좋고 매일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좋다. 혼자서 해보려고 할 때는 매일 연습하는 게 안 됐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선생님을 만나니까 꾸준히 하게 된다. 악기 소리를 예쁘게 내고 악보를 잘 보려고 하지만 수시로 실수한다. 그럼 다시 연습하며 집중한다. 이렇게 리코더 연주에 주의를 모으고 있으면 편안하다. 이런 행위와 상태가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 같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검색해서 켜고 연주해보면 박자를 못 맞춰서 정신이 없다. 알토 리코더의 부드러운 음색이 드러날 틈도 없이 속도를 맞추느라 헉헉거린다. 혼자 연습하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악보를 외워서 근사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없다. 하지만 어버이날에 시골에 혼자 계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연주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고 음악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따뜻하다. 아름답게 물드는 느낌이다. 막연하게 나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으면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알토 리코더를 1년 넘게 하면서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흥얼거리던 노래의 악보를 구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노래하듯이 부드럽게 연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다. 생활 속에 악기가 있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나는 요즘 리코더 연주하며 행복해요 라고. 리코더 연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는 행위, 집중된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영식의 겪고 선택하고 연습하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공감의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 보이네요. 행복이란 단어를 쉽게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행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다가 내 생활 속에 진짜 악기를 들이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내가 연습하면서 연주하는 삶, 내가 원하던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이 되고 나서 행복을 찾은 거죠. 맞아요. 우리도 이런 막연한 생각하는데 내 생활 속에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생활 속에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연히 생각하다가 그것을 내 안에 정말 들이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이먼의 가펑클의 엘 콘도르 바사 이어서 전해드린 음악이었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10: 1544-7575.
1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2: 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0: 관리단지 5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일사냐 제일건설.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2: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0: 건센로시스 Sweet Child of Mine. 낮은 창문님 청해 주신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2부에 목요일에 선택하라. 선택하러 꼭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1: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2: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연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고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주도주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상승장을 견인했습니다. 머지않아 해외 개인 투자자, 이른바 외국 개미들도 한국 계좌 없이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총 모집액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됩니다. 해당 펀드는 반도체, AI 등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 손실이 나면 재정에서 20%까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흑백 요리사로 유명세를 얻은 안성재 셰프가 자신의 레스토랑 모수에서 불거진 와인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SNS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실수를 저지른 소믈리에를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곳곳에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의 분포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0: One Thing 들으셨어요. One Direction의 노래 888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 저 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안 계실 때 지난주에 진행해 주신 분, 2부 오프닝 하시는 분 맞죠? 남편이 아니래서 저는 맞다고 하고 틀린 사람이 커피랑 디저트 사기로 했는데 제가 얻어먹는 거 맞죠? 맞아야 하는데? 라고 9372님 주셨거든요. 9372님 남편한테 사주셔야겠습니다. 틀리셨어요. 2부의 로고송은 이봉규 아나운서. 지난주에 저 없을 때 대타했던 사람은 이강민 아나운서. 남편 승 되겠습니다. 네, CBS 음악의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고요. 선택 목요일. 목요일엔 선택하셔야죠. 오늘은 일단은 다행히 협상, 종전협상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란 전쟁으로 사실은 석유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석유 가격 상승은 다양한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의류 산업에서는 원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드는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했어요. 그 결과 옷값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류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를 단순 폐기하는 대신에 다시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옷으로 만들거나 헌옷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 목요일, 목요일엔 선택하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더해서 또는 활용도를 더해서 그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업그레이드, 2번 업데이트, 3번 업사이클링, 4번 업로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려진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고 폐목재로 가구를 만드는 거죠. 단순한 재사용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로 만들어내는 것. 활용도도 좀 달라지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번 업그레이드, 2번 업데이트, 3번 업사이클링, 4번 업로드. 이 중에 정답 하나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20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또 광고 후에 나가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정말 큰 힌트가 되거든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0: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노래 세 곡을 들으셨는데 이 노래 제목을 잘 보시면은 이게 또 엄청 큰 저희의 힌트곡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들으신 노래 다이아나 로스의 뭐 들으셨어요? Upside Down 들으셨어요. Upside 나왔죠. 길버트 오슬리반의 클레어 들으셨어요. 클

업사이클까지 나왔습니다. 아니타 워드의 Ring My Bell에서 Ring 하면 업사이클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업사이클링 3번이었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쓰던 물건을 이제 원료 상태로 되돌려서 재사용하는 그 재활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리사이클링인데 저희는 업사이클링 정답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 제품의 형태나 특징을 살리면서도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려진 청바지를 가방으로 만들거나 폐현수막으로 튼튼한 쇼핑백을 제작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개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 업사이클링 얘기를 드렸더니 이미 뭐 여러 가지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미싱으로 작아진 청바지 앞치마로 만들었어요. 양말 목을 이용해서 티매트를 만들었어요. 저희 동네 맘들이 모여서 양말 목공예를 한 적이 있어요. 작아서 못 신는 또는 구멍난 양말 목을 잘라서 방석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깔고 앉으라고 재능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 광명의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있는데 폐 물품으로 정말 작품을 만들었는데 동굴만 가지 마. 아, 광명 동굴 입구에 있대요. 이것도 꼭 들러봐 주세요 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사실은 버리는 옷 소각할 때 생기는 물질들이 환경오염 많이 만든다.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9668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업사이클 코트를 사본 적이 있어요. 가격도 착하고 옷도 진짜 좋았어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수업하는 생태환경 강사님도 오셨어요. 8122님께서 주셨는데 버려지는 책으로 도서관에서 예쁜 조화도 만든다고. 와 진짜 맞네요. 와 업사이클링 공예도 예쁘게 아트로 재탄생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어떤 의류회사는 업사이클링 전용 브랜드를 만든 후에 재고로 3만 4천여 벌을 버리지 않고 새 옷으로 다시 만들어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로 참 좋아지는 게 많죠. 재고 부담도 줄이고 새로운 수익도 창출하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별로 없는 나만의 옷 뭐 이런 것도 나만의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첨자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024님 청해주신 노래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함께 듣습니다.

깜짝 게스트로 올라가서 사연과 함께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꽃다발도 주려고 하고요. 이 모든 게 비밀리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아내를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안내하면 아마도 성공적일 듯.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의미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직접 불러보려고 하는데 너무 떨려요 하셨거든요. 오늘 라디오로 일단 들으셨어요. 들으실 때 노래 같이 하면서 마지막 리허설. 예. 그 마무리로 이 노래 같이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지금 오늘 저녁에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면서 그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떨릴 수 있거든요. 아내는 아마 라디오를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밀리에 준비됐다는 얘기까지 하신 거겠죠. 제가 지금 같이 떨리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잘 하시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끝나셨는지 내일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희 다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8시 43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여기는 도시락집이에요. 오랜만에 단체 주문이 있어서 모든 직원, 알바생들까지 북적북적합니다. 일찍 나와서 힘들지만 모두 함께라 그런지 즐겁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고 끝나면 오늘 여기 회식이 있어요. 도시락집에 회식이 있어서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간다고 봄이맘님께서 주셨네요. 화이팅!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9519님께서 오랜만에 저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다니엘 포터, Bad Day.

0: 진 클래스 히어로즈 피처링 아담 르바인 스테레오 하츠였습니다. 7594님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에 소울 뿌란.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5: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6: 마일리 사이러스 Wrecking Ball. 물방울님 청해 주신 노래 끝곡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는 걸 뜻하는 직관과 또 집이 더해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집관이죠. 집관. 경기장의 함성 대신 거실의 편함을 선택하는 집관은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인파를 뚫고 갈 필요 없이 리모컨 하나로 전 세계의 승부를 안방에 불러오는 건데요. 스포츠뿐일까요?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많죠.

집에서 보내는 이런 시간은 나만의 취향으로 채우는 능동적인 재충전의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VIP석인 내 집에서 나만의 속도로 즐거움을 누리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함께 즐기는 이 시간의 음악도 마찬가지겠죠?